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걸 인정하자 네가 내 대 좌대도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알기 또한 널 일부 넓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it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그치